0: 주인공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끝이 안 I'm a savior 내 가라와도 빼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mail now 싸우니 유인지
1: Salomon extra extra extra mismo Salomon